0: 다니 내 지금 여당한테 지금 사실 저거한테 다들 과도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 레그맨 레그 소식도 와 이거 돈도 인데 자원 주민이 자원 주민이 또 센터가 전기 인데 2년에 기부도 다 다가 말해야 재산가 딱 그 녀석들이 과도 버렸을라나 녀석들이 가서 죽을 좀 된 데가 양디 띵지 집에 너 임이다 예 지된 다 띵지 검색장스 대니 다도 두시 지금이 시사디 제노다 띵지 검양하고 지 차 준비 제하고 서로 나도 먹고 싶어 가지고 그런 거 하도록 하잖아 순간다 차 아니 지 검례 저 하루든 내 검색사 지겨야되디 이네 티 다 차당의 싸워디 등진 투대기 아래 다다 등진이야 이네 다 님부 디디 제통문도 와 그러와 집안을 하고 미아서로 그런 믹스기 똥니 똥배 수능 하루 샤와서야 딘데기 땡네 아니 사생님이 하여는 조금 야 죽는다 딘지는 누구를 마다 샹 하고 마다 나창에 딘지는 누구입니다 봐 알아 딘지 땡으로 마시네 딘지 근주 왔어야 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시기도 봐 자 딘데 이만 인도산에 다 간다 자와 독서디 나란즈 차단디 맵소고기 아래 차단 맵을 써야 하래야 차단 맵을 듀지스 렘니 차단 맵을 쳐구야 말이야 딱 롤은 겨왔잖아 빼나직 텁지 쇼하래야 랑집은 진비 진진 맵을 써야 하래야 대다 직단 진단 겨왔어 걸 간다 지금 르 따당으로 맨자 인대배 신진지 겁나 시장의 신진지 로수수심의 쇠기 랑 타치도 배 집은 진비 진진고 수충도 되게요 아래 다가는 신기 등생을 놓달래야 미다고 공부를 그저에게 비교 군지치를 침비 최기 코다 진단계와 인생에게 등생을 놓고 수송주고야 하래 다 되는 신체니 차당이 싸워로 보고 등생을 투대되잖아 그 등생 매바 차야래야 그 등생당 진단계와 놓지 싹도 죽 싹도 깨 깨부터 군지 땜배 터네 애니 등생을 내부 두지 마다 신체함도 와 자, 드디어 인도, 나란서다 차단으로, 마치 공기, 유태라야, 샹당 그리스도와. 차단 깨면 내가 원래 유태라 샹당 그리스도와. 딱 띵어서 심주셔오래. 띵 심주셔나, 차단 마치면 내가 원래 대난다 여래디, 이내 유띵네, 주변 나와다 여래디, 이내 텔라야 앞에, 지금 땡카르 진대로 지금 해제 여말해. 다 차단 깨면 내가 원래 철유다 등유달래야 전등네 댐배 이동 지다 댐배 이동 용지게 쑥 타고 지게 다 가서 르 패지 시행돼야지 패지 요래 지도 차로 내신지 지도 샤샤 내신 르 파지 신주로 쑥 전부 지어야 되지 이 패지가 아주 시트야래 다 네 사람 당원다 다 네 사람 당나 야 다 동반이 고민하시는데 다 내가 할 수가 삼아지 이니 신의 시야 할 수가
1: So, if we were to summarize all of this complex discussion that we have had so far about, you know, what is being negated from the gross levels of understanding of the no-self as negation of self as an eternal principle with unitary, permanent, unchanging reality to through mind-only schools, rejection of negation of the independent existence of subject and object duality, and then through to Madhyamaka, the middle way schools, denial of the intrinsic existence of things and events. All of these complex philosophical thought processes really suggest is a simple point. That is that the way in which we perceive things and events to be does not really accord with the way things really are. The fact that things do exist is affirmed by our own experience, attested to by our own experience. We touch something, we get hurt, and we experience pleasure and so on. The fact that things do exist is not being disputed. And then one might ask, if that is the case, if I eat something, I feel less hungry. If I'm thirsty, I drink something, it quenches my thirst. Things do exist. Why don't we leave them alone? Why do we have to go through this complex

0: 다 투모제 대래 캬브라도 다 수기 풍부당 현금지 초아직을 다음에 봐 도심 사디 송어 나 담벌 못 줘버치다 송어치다 나오신도 못 줘봐 세주 송진이도 그때 권하니 이제 송비하래 패시 몬도지에 나리야 하다다 태고 송그 또리 먼저 송송제 년도 가사가 다음에 랑산지에게 송진이도 그때 권하니 청주 선배 다음에 뵙다와 송도가 사다 대다 투부체는 송구 요사래 사진의 이마 인도 다 송진이도 그때 권하니 가사 변한다 송진 또 뻥치다 지금 뭐 치다니 땡지 스루 때문에 해다 되고 싶어서 송하는 지자니 되는 데 송도 빵 진도 매 빵 다 되는 게 개발이지 송구 요래 다 되게 진보 씨와 땜주다 송어 다 가서 우리 그게 다 랑게 좀 되고 안 해봐 랑게 좀 돼 가서 우리 그게 늦은 시체니 송어 땜을 매봐 진보 땜을 따와 다 되는 데 왜다 삼삼에 따와 뒤지 자리 있어리 뒤에다라 랑 청수진 저구 터베 뒤나 앙스 아니 랑 주고 거는 상제 봐 가서 랑 주고 거네다 뭔가 벌 창주 봐 손에 가서 지금 수집했는데 누구분들이 년도들 개회신년은 믿어 봐 아니 랑 청수 뭔도 제가 쓰바 타면 내가 올려야 개회신년은 믿어 봐 랑 주고 거네 다 저분도 제야 년도들 개회신년은 믿어 봐 뭔 건배 쇼기 댄신 저번 중 양아 준이 주관해서 다 댄중로 캐바 선아 디인바리 댄질로 캐바 세야 다와디 댄진 대부른 중 가서 우리 그게 양아 준이 룩 중도 아니 출리야 캐바로 장네 춘이 삼유 턴떡네 대대보다 송진이 동기 춘이 삼유 턴떡네 사초문로 떡네 랑 랑 청주인 저부터 봐요
1: Next is the explanation of the view of the followers of the Pratyeka Buddha vehicle, which is the self-realized ones. So we read in the text, the view of, this is on page 34,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self-realized ones is as follows. With respect to viewing the eternal self and so on, that are postulated by the extremist by means of reification and denigration to being non-existent, they are similar to the disciples. So the point being made here is that with relation to the teaching on no self, anatman, the adherents of the Pratyeka Buddha vehicle and adherents of the disciples' vehicles, they share the same position. So with respect to the doctrine of no self, anatman, the position is the same. Then we read, the difference is that they understand the aggregates of form and one aspect of the reality element to be devoid of self-existence. So this is a reference to the uniqueness of the viewpoint of the Pratyeka Buddhas. And here, the reference to the one element, one part of the reality element, it refer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absence of selfhood to the objects as opposed to the subject. So within the world of subject and objects, the adherents of this viewpoint are capable of rejecting the self-existence of the objects, but not of the subjects. They believe in the ultimate reality of the subjective experiences. So this way of differentiating the Saravakas, the disciples, and the self-realized one is similar to the one found in Maitreya's Abhisamaya Alamkara, the ornament of clear realization, where the wisdom of the three vehicles are clearly differentiated. So the wisdom, primary wisdom of the Saravaka, the disciples' vehicle, is that of

0: 슈수 군이부 주야게 투모모인베 다 년령기 주소디디 가서로 고매하지 숨기게 바래 난저 치발이야 디셰 매바래 다 디슈데 디도가 람미 균에 셰베 참베 디데바데 그래 참데 그래 가 미봉을 왜 어? 자니다 람이 균에 셰베 람 투민직라 마젠바 다다 지나냐 람 투무스도 이게 마다 시비 되나라 이게 마다 그러도 다시 데 람이 균에 셰베 람 투민직라 마젠바 람셴 진드시기자 라나메베 이시 민주버 송싱 다디 슈데 대내장스 실레 예베 외세 남친도 송하다 대원이 수고 카쇼 양라 듄젠 람도 제바니 라미 규 코네 공바탕스 다 들으셔 다 가라 세브샤도 카쇼 그게 난저 라미게 다 투무 모임베 난저 라미 라나 메바 세네 세고야게 다 난저스 다디 탑시 예미시베 차네 난저스게 여러분 요가 세네다 탑드시로 예미시베 지나 난저 다 디안다 조이니 나게 낸저로 조치베 차네 낸저규 테라 나게 낸저 조치베 낸저규라 낭세기 에니 로락베 땡네 에니 낸저 조치야디 낭바 가서 낸저 치바 데네 무슨 뭔도 제네 디니 람도 제야디 낸저 낭바 디 라나메바 임베 줌젠디 이기 가서 그게 데뷔꾸도 툭니부디 줍지기 두 투모마인바디 뉴메 외세기 때네 세규마도 라버 루브르웨 다 라베스템데라 루브르웨 민다고도가 땡 가로야 하다 차 뉴메 시바디 뉴마 세소야 되기 고 땡도 내 되겠지 차위 하다 상가란즈 다데 시바디 토모메바네 신의 탈 남진 살이야 그 뒤마셔버시는 롯데하게 싸워 삼도서디 육매셔버디 강삼당고도와 라볼로보 내급 내급으로봐 사진이 이미 인도산에 따와 육매셔바 람도체니 아니 남진기 년링기 줄 깨야지다 대다 모일 매베 아니 가시구래야 직사면다 양난저 찍을 때네 아니 이게 수구 수구 투모이베 수구다 레다 수구니 레기줄지야지 어다디 난전 낭바 짱짱을 맞도다 매바레 단 돌두나 난전 라메스다디기 뉴메 이시 짜도 등에글람지
1: so in Kongtul's commentary he makes it very explicit that the inner yoga it is only in the inner yoga where one finds the approach of the two stages, the generation and completion stages, which provides the method for the practitioner to, the complete method for the practitioner to bring about the attainment of the two embodiments of the Buddha, the form body and the truth body, Dhammakaya and Rupakaya. And therefore, he explains that in many scriptures, Vajrayana scriptures, there is explicit statement that it is only by relying upon the practices presented in the unique teachings of the highest yoga tantra, Anuttara Tantra, that one can attain the full enlightenment of Buddhahood. And therefore, highest yoga tantric practices are referred to as highest yoga or anuttara or unsurpassed yoga because they are unsurpassed in the sense that it is only in these teachings the complete method or path for the attainment of the dharmakaya and rupakaya, the form body and the truth body of the Buddha are found.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it is only in the highest yoga tantra teachings and there are methods explained whereby one can utilize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표고 있으면 웃으시면 되게 딱 면접 표는 저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하루지 과연. 이해들 왜?

0: 중부리 삼베타네 아니 라마 참말로 통투야 라마 참아 통유도 자네 덴덴데 라마 다시 가소래 왜 루어메 왜 체메기고 덴디슈 용대야 디 라마 코라야 아다 지 덴준의 송셰베 아니 설계가 라마 야 냠시 나네 델레덴에다 강사 챈데 차대야 디고 시트야 지 미누 자네 델레덴에 덴줄이야 녀베니 녀베니 투야 덴주디 루어메 바베 참아 이버지 녀 투야 델레덴에 베나티 베르 차샤나다 Ludu, the Shundi, the Latene, any Kadaji, Tobany, the Lamajilia, any Shineta, Tabaki, Nusane, Ludulia, Ludu Shun, Mixa Tabakia, Ludu Shunia, Mixa Tabakini, Yundusane, Benasashi of Nalia, Tomatu Mulia, Tinjung Gaso Gieta, Gaso Gieta, Treva Tata the Treve, any Ranshin Tombany, any Rang upon Domber Zenge, Tumba, Sunni, Shadam and Deata, Najunai, we are him. 디니 자와시르군 주텔이야 덤베거진 덤베건의 찬자야 텔이야 에니 자와 투지심비 샹왕도 손은 타네 에니 뒤지기 친지로가 따와세야리야 에니 마노의 따와 등에게 싫음 담에바 겨로 차차로 손은 늦자네 에니 원에 타네 덤베디 뱅고하고 루루기 딘디 지금 원에 다 떠유 늦자네 어제 다 덤베거린 지 맨하셔서 사람 자행구도 와 사진에 늦자네 에니 가서 덤베 숭베 룸 어다 디들이야 에네 가수를 그게 내고로 더도근 더든 주발로 밀루에다 나 참아 임버지 롱 참아 임버지는 시도야지 제니 다 제니 에네 냠뇽 참아리야 냠뇽 니샤 아 다 냠뇽 패바지다 냠뇽 가수 캐파지 니샤 자 다 냠뇽 캐도 봐봐 아주 줄에 가우샤래 이네 냠뇽 패바지에다 가지고 또 용토도 가. 베네지 장주 쌤 냠린다 제니 지금 쌤이야. 천지 구조 대표야지. 다음에 시기 지 다음에 배출 때문에 지 전 중도 자를 지금 사무라 당 지체 있는 자네 지금 쌤이야 구조 대표 또 용도 가. 자, 근데 이게 다 냠뇽 패반 딜러 빵나. 아니 뭔 이 기부 담바주 지금 남다주 나러려 배 냠뇽 쳐도 하고 되는데 얘도 무슨 제 다 하러 다 담바리 담바 용창아 삼바지 로러 샤시도 와. 될라 때네 아니 라마 참아 단주 참아 룽 참아 삼을 거둬야지.
1: In relation to this issue of the authenticity of the Mahayana scriptures, I often point out to people that there is a way of there's a procedure of reflection in the Sakya teachings of the Lamdre, path and fruition tradition, which may be quite helpful. According to the Sakya Lamdre, path and fruition tradition, one speaks of four authentic factors. One is the authentic scriptures of the Buddha, and then authentic commentarial literature or authentic commentaries, and the third is the authentic or valid teacher, and the fourth is the authentic or valid experience. So in terms of historical evolution, among these four factors, one can say that the authentic or valid scriptures come into being first. This is the one that was taught by the Buddha, and then based upon the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his authentic scriptures of the Buddha, there evolved many different authentic commentaries, the treatises that were written by such as Nagarjuna and so on, which explain the final thoughts of the Buddha. And then, based upon the study of these authentic commentaries, then authentic teachers evolve. These are masters who have, in some sense, actualized and realized the themes that were presented in these authentic commentaries. And so when, and then finally, on the basis of the teachings given by the authentic or valid teachers, then spiritual realizations or experiences grow in the heart of the spiritual practitioners or disciples. So in terms of evolution, there is a kind of a sequence. First comes the authentic scriptures of the Buddha, second, the authentic or valid commentaries, and third, authentic or valid teachers, and fourth, authentic or valid experiences.